0: 살리 예수 맞아 시어구야 왔으면서 와나 와서 원이 나라 에마자는 살리와 에마자는 살리와 에마자는 살리와 베비아 와비아라 예수 브랩컴페 헤이 Lord, thank you, Lord, King Tyler. Yes, what you want to show for me? Assassin to be here. And they will.
1: This is the one thing that people are. 104.5.
0: Yes, what? Yes, what? Yes,